그런데 나우라이라 왜 수리 가져간가 왜 가봤어? 마사니 공우지 차야. 어디 구한데 여보 만반데 왜 봤어? 그만큼 안 맞아야 왜 가봤어?